development을 했었지. 비벼밀도 고르니도 돌리다 운동해도 띵방도 놓지. 안농지 반옥 돌리다 운동해내름지. 파서비스 농당 월급 사장지 놀리야 돌리다. 자자. 러망아 따라다 죽고 아금 디블라문자 메노트 메노트 지고 우당 그러면 니야 그자 러망지 따라 죽고 아금 이당지 나 ADCR로 보리스 디블라문도 렌지어가 하기당 알리바 오다이바 다 간디니 오다 비버밀

아산도 고당아 앙우자 세블라스 마스 아농지 라놀부도이부 공산 무스아중 공항 무스아중 공 나링진분나도골 알림반응아 무사방가도 다디시다게 자가상는 에블라도골 반옥이 발 하함 분나로기 쯤나 다농 아도 중화감지도 주고 반옥하지 이발로임도 듣는다고 양이 양호 쓰고 아이 갈래 사가 아 돌리농부 비빈종분즈 하디하라 크리스마스 마 뉴이어 마 빈종분즈는 로컬 무디 마지어야 사 목숨 다시 자 스플레이 무더도 들어 그지바 알리 자기 뜸 살려가 저모봉 자기 뜸 살려가 그러면 다시 다가 돌루 자기 아이다기 아무가 미라방 돌리나 마장 땅아 보디 살리려는 자 땅아 쓰는 봉도 자 야마장아서 이봐 저기 나갈리마지 아츠나로 발리마 앵가리샤 하바지 말레 사가 디스카리샤 하소서 이봐 소가지야당 아농지 뜨자랑 거지 이봐지 아농지 니 송시아이 죽게데 치킨 실서서 사가 니 그것도 물론 덮어하기 야약소 아슬 니 하유소 다스릅니다 이봐지 약도 비사 살리듯바 그러면 잡 그만해 잡 야부시스 바닥능이 보고 알리는 양 따지서 자석자 알리는 양 저걸 건너래 아울 스무무서 이제 모야랑 뒤 말이나 모야 서봉다 종자 알로르 막양 비대다 나간 가고 아농 자선옥 뜨가기 냐가근 아저가로 집에 나올었어 다농 이봐줘서 자 이봐지 그지봐 나갈리 마용아름 아그나시 아작 아섬능이 따서도 나쁜나도 하지야 가라면 지미시 뭐지라고 말도 진장다 학과다 학과는 아농지 시그다 프레스마지라 하노 아농지 나시 무서자항 아악 무서자항 포르직 그러면이 플랜 나리즈라 아서 고바디 바람이 이바지 않나 발라 이름지 응응 아니었을라 둘리농 니성도 미연약 와기 짜짜 뜬다 각시하랑 하시 그러면 저서 농작이 디벨로먼 게임이네 단다 원농 로딩 커뮤니케이션 남아오는 음랑공화 건성자 염들 녹는가 브라운지 맨로 다 계장을 하지. 건성지 맨로 농의 길로미를 짜 한 번만 하는구나. 당다시 로망지 브라마가. 알루 다시 여우즈바 도 로망도 마가지 도 프라이빗이 냐가 사. 증검능 알리아공당. 증도하는 애들은 알루 다시 도갈 로드 자시. 알루 다시 도갈 모드 자. 로망도 당 알라보고 알리아는 뭐 알루임을 도하게 전여도 쯔브라루. 전여도 쯔바 도 동디방마 하. 프린러스 봐도 마켓 포인트 프린러스 봐도 다 과거면 기지사나 듣는 한 번도 돌리는 당당시는 워터가 워터가 능지 로만 가다 가면이 라북스 봐 말이야 오다 당 바자르 에리아 이놈 야 가면이 라북스 봐 아슬보 볼보라 런도 프라이빗 라고 와도 아이랜드 너 시디 굴락 야 프라이빗이 당당히 브라비디 맨디나 웨드블리디 다가이 빠지마니 엘렉션 마와는 엘렉션 나도 끝내지 롱따짜 브라고록따에 간디디뜸이 하다는 거 안 오고 건봉무지 보다 브라비디당 한도 넣어지 맨디니 사작지 다 이거지 로딩 가면 내게 신놈지 에듀케이션 농 하이어 세컨더리 스쿨이야 early 60s 농 나이트 스쿨 갈라고 70s 농 미들 스쿨 브라비디 아금 80s 농 middle school 자 아버바 아저부 private high school 라복 니아이 벌레는 가르마르방 2003 보는 커뮤니티 스쿨이야 로고 나이사 이 스토더 나이가 enrollment 나이가 result 다중 다지 higher secondary 검열 커뮤니티가 아지 돌리 콜리시 돌리 콜리시야 브라운슨 소통 좀 stop 더 밀라 니엠라 one of the best in the district 담문은 과 자가자 뜯음서 이스토드 나이가 사가당 다시 가면 네가 마셔 이든 브라블럼지 아이가는 미들리스쿨아 한번갈래 하이스쿨 프라이빗 안 한번갈래 리졸도 정당하지 사가 양이 걸문 콜리시 아가 능당을 한거 고그라방 간호 테크니컬 콜리시 트레이닝 센터 아이디아 향

나 속망 입는 왜 살이 날로 난다 뜻봉선나 낙내라 어우 염티롱방 야카 옹노네 에문노라바 롱망삼미야담바 롱네 주와와 나양 나로 멜롱 빤노타 기당 나나 키우 메시 니나 바요 메시 니 치바야 성아 올름드 야카 치트롤라

이봐야 아까 아시바니 무국청 마르니 더농아 겨우자신 농담 야마이 비자고 미네침을 봉어농 아우시농단아 성근신동 봉어코농 뜻처럼신동 봉어코 미네침을농 구희마능이 아우상 아서 신동담 욕방아시차 주가코농 로컬 달란신동 주가고 미네침을농 메레이카하니 주가고 미네침을 봉어농 드미욕답근신동 주가고 미네들리어농 Alu yimar ula, tunataku minitir nung kuhima nungi asin litsu usang na gami za sir English nung yukpang asita. Tunataku minit matinung manani, tunataku minit samar nung western music sindong diaku nung na gawushi nung tanasanggan atin bang asita. Diaku minit lirpungo nung deli nungi linag usang hindi a sir English nung yukpang asita. Tukuaku minitir pungo nung manani deli nungi spotlight sindong. Tukwa ku minit semer nung Hindi film kan sendung aser Dera ku nung Tana buba transmission sendung Shibang ce Tau nung agya wadze sendung demya majali ce Mana ni asinu kitang Gendener Teluk pala lajang a Gendatan bang asi ce

0: 이 드머시아루즈
1: 응.
0: 바이 디머시 약농부 다스바지 기봉 우즈바 농지 아지 장자장자 라데다 사유즈라
1: 오케이.
0: 다서방 이발라 미스파 자기 바룩지 아지 아조거 아스티미 아니데데 우당니 따디시츠가 뜻디야스누 기쁜 시바나 아우농 프레 미팅 나 당하라 아루아 알리웅아 당할자 든스마당 든듯농이 디 기봉이랑 프레 미팅 다서방 이반바방지 아텐시아
1: 아키사.
0: 아키자고야 나
1: 아, 언니.
0: sir shirt den smalir par nok dem cha aji dangat pa ja ga ja akiz da sarbang ipa ta zok pa si ipa timing ji pa nuki mitte ta dang tanganung do cha ja ago
1: Oh, ja.
0: 다 스바 메스가 리얼 아세 노 따디시 자기 능탁 자자 농아 아세 빠놓고 난 메테메르기당 블라근 뜻승 살라 자자야 우디 다스 농아 뚜꾸 농부사 기둥을 알리질라 다 스바 메스가 저거 아지 기붕이 바 융야다 두고 바지 농지우 바지 기둥을 알리질라 다 스바지 바 라이메테다 리라방 이봐봐 농지 주과지 임야 스바바가 감닥 쓸걸은지보 우당하지 마다스니 미시아가 바누기야지 이냐가 도고알리즈 다스바 메스가
1: 아우자.
0: 우당 따디시즈 딜라가사가 이봐 마 메스바 기봉농 우즈 아유츠바자 리얼송도 나
1: 아우,
0: 안우 달리산 번을 발라가
1: 아우,
0: 디제
1: 맞아, 강아당 다 좋은 거 아지?
0: 다스바지 아지 동디방 안우나 다나부바드가 농 아스녹 즈라보름차 따디시즈
1: 아가.
0: 아긋바 니송 아슬 안노 사유증이 바당 농이부 아슨 다금 임야바 저기양 사유증이 아까 지바지 사다종바 다 아지 드메드들 가리부 아시야지
1: 아우자.
0: 다 단노르미야 다치즈거 당아즈거 아슬 바노케기 약약다 앙아즈거 아슬 이바지 벤시여 다스바지 아슬 가리부 아시르농 라라방슨바 아이나 독바 이드마자키야 앙아즈파 임야드마 다스르자 앙아즈빠 이미야드마 아세르자 아농지 지르부르가디 기본카농 우당 아지 구다티미 지르노든 아타사드바 이미야타 중화기 팀드스사 아니얼 이빠 아마지 지르노름도기야 라라방슨즈 미세방 아슨든 갑답스바도 아스누기 르망지 마가지자 승도
1: 아, 언니.
0: 아스누기아름즈가
1: 아, 언니.
0: 사유얼지도 라사 미사유얼지도 바누기 우당하지 아스님 농지 바누가 인데더라고야 다스바 미스가 아노 즈라보리 비 리스폰시블 마방 시탁농 인약바 나 근근부 아스누게기 단능약자세농 아승인약자 연능약자다 디는 나오바도 바누게 바크사지 앙아즈가 워스
1: 자.
0: 아농지 비 시탁 팀 디냑츠지부 아스누키 브랑아 인약라 방 이바지 당아즈거 사파누키 인약을 비 기본농 끝이 앙아즈 이바지 록디프냐 워성도
1: 아우자.
0: 빠누게 록디 농 아슨 기본 녹사고디
1: 다오니.
0: 아슬 아슨 녹닥 앙아즈빠 임야도앙 루아기 빠누기 록디 농 번시 당도 기본 디야 진짱 아짝 단루가 장아지 단느당츠가 미스가 사유야
1: 아우자.
0: 아노지야지 아스눅타금 리빠 리루아기 아스 아슨 물롱독 따자 아스이바당지 잉글리시 우농 이모션스 따자나 이듬바야 티미 그땅 스듯바 지라포르가 아스틀라 아스라노 파누키 우당 앙아족 닥츠즈사 구다 아스눅 다금 진장지 강아동똥 디방 아부아니 승다농 미엠드바 사유아 리듯바 이드 마짝지 바노크 아수시 당아즈지 강아당 동디방 다스바지 알리어 아노 아시바기나 단누르 가늠지 비 마빠야 렘즉장 다스르자 무국 스뭉야 마스 사가피 아리시금 비시 망이 디즉드 지사지부 마빠주당 렘사장
1: 아우자.
0: 다스르자 저부 아이가디 단누르당 시진 시르 망할지 다 마따드디 아스누 기당이냐가 도고야
1: 아우니 아이브나지다 셀디.
0: 다 사가 비비 타타 마바 마방 농지부 인약 딱지즈라 서 우당 드메테테리아 시바지 단루가 금 뚜꾸 중가지부 맨나멜리테냐 아서 알라라마 인약 딱장 다시 알려자
1: 아다나.
0: 다스 농지당 파녹 팀데스 아루아기 파녹기 인약바 아서 파녹 우당아지 리스폰시빌지 바눅사사 른로카 와도걸 비다금농 다
1: 아우.
0: 아슬 마바 인약바야부 비아수시당 아승도
1: 아우니.
0: 쓰라부리야 마이사시엘리아사도에 따가지 싱아농 알럽스가 미우지자고 나사빈라우즈
1: 아우.
0: 다스나 나사빈라우즈 아농